0: 저도 매번 맡은 바지 그냥 맡은 닥터 되면서 제마오 아서 저는 혼나지 즈보오 아요 미츠데마 르미오스 다디
1: 아아
0: 다시 당 오즈마바 름사바노지 돈디방하 당 투오마 헴바이나
1: 아
0: 이바당데게 마바이 아이가
1: 름사
0: 름사 방 헴바이죠
1: 아 당 피콕 오즈 여기 마방 따닥듯 가능하사 라서야 아농지 야 피콕 오즈 여기 그지 마방 사사 아저바 안구농 바사바 이미야야 아직은 시작스나노
0: 이봐 피콕 오즈 시망한테 강아텔라마스 뚜라마스 디아니가야 이봐 피콕 저기 안내방노 주고 알루다 한지 마방 동고 다 알루임을 디면 뭐 됐다
1: 아

0: 정리범어 방농 My state, my pride 순동농 와봉 아이뜸진 점이라장아 실름하기바 앙아디
1: 당아스노기 정문 아지 사단 플라네츠 농망당아자 이발라 끝나장아 우츠다츠가 앙아지츠 끝누 부시디 문낭 알리 보갈 미구나 마동 땅이 아용방구 알리 삭슬 오 증자와 두시면을 아니 아용방 덤마

0: 이봐야 아가씨만이 무걱정 아스노키 로컬 탤런트 스농 앙아시오구 라디오 마방 트록 아쿠 미넷 미츠 아통튼 클럼이 아스노키 탕 메리카 하니 스농 앙아시츠
1: 그드는 아큼나로 봉을날 아스니 탕 이스턴 디올로지컬 콜리지 조하트 농 아즈응을 니당 그다금농 꾸탕아 마마 독츠사 아장시바 드모아즈가 야마이 림사드퍼 니 이따 이시가 드몰롱 메펜라드디 시사불로아 당 리아스 다금야 쿠발른 아워 메메데터 드펜라 말리 아세라다 마다 당 리아 아로 그 늑지동 메장자이 그마독 아우농 메장당아 아무이 마워 니송 아차키 니 신즈카 독츠 아서 무드머드마 싱아 말리 아마 롱치나 리아스 이빠 마팡 증어미야 니 독츠 바이크 사라사덤 멜랑저 아서 니 메미머 아마 니 필레 말리아스 아농치 니 뜻이 사라사덤당 기부바든 랑드바 다성당바 아이카 들랑즈바 마카이당 아로지 야 조코 니송이당 마스 사가 기부바야 그 사라사덤 멜랑즈 아서바이니 센도코코 다니 앙아타다 아로 아농치 니디엄라 사마독 아서 사라사덤자 미짱라이 바이그 사라사덤 랑즈자 마스누 다넘지마 니 사라사덤 미스니당 드능 아키 사라

0: 이듬 아마라 론 아플라이아스 당지 가끔지 이듬이 아든지라 무슨 보바노 누디오 서티피켓 당아핑 뜸 농야분지 아스보 나 코바 소사이디농 인야가 이바인 당바이루 아스 쉬어머니 이바지 알리지라 아스 소사이디 제너럴 미팅 마이너스 이바지 칼리지팀 프로젝트 리포트 이바지 알리지라 아스 트로코바노 Loan workland insurance asetila. Tali tichangjaba metit nrapang pink nung inyakarten tsungtungwa office nung asungdangra kanga kita chungba asir tichangjaba angazakse anongji nupordum rungsun lamanong ta chungba asir tirinukpa outsatama akuktashi pink nung sin tiradanga rizungtila asir inyakartemden ta chungdiba yaritupse ayungzakar.
1: Oh, Naya Shama, Bing Nong, Senyatra Radanga. Are you the lanaser?
0: Shama, Asunua, Imbak Yim Tsung Nong, Asunga, Idam Yimaya, Trabu, Medata, Alitim, Kubasa, Tang Angazoku, Ibaja Janga, Tajangzok, Tulua, Asir, Ani Sungzok, Daka, Asizeta, Pilamer, Taruzinong, Akutashi, Tajungba, and Yakse, Mirang Dijana.
1: Hi, Chowda, Na Mazing Idaliaga Uda. Banking system, and down Mahada Tida Liba Tanon Rasa Shibai Kangadan Jumang at the Toko Kangadan Pilar Noji.
0: Aija, and no saruma.
1: Hide
2: me. Mabang Tinada Kuminator at Hundan Klumi, Asnoki Kohimanongi, Asin Litsu Sang Nagamis, Asir English Agi Yukba Angashitse, Ibaya Gashvani Mokuchung.